어쩌 다타이 왔다 빼봐 다타이 찌르러 맥박이 아니면 안 했어 자 세라미자 왔다니야 왔다 러니파 러니파 세라니야 와 러니파 에이 언냐네 왔구라 너한테 싸우요